0: kali kali manchoba de choba zojena kali kali chak labina choba len jondwa denje jido zo chen chwe manchoba de ji gomji yeme da de zo ganan jodo
1: naso naso de sai gonga da nya yam de se da do de nang ji kende kende yor
0: sai gonga nya yam de se me choma param hyo mon jo shamo yong gar malang ba da chimse xia da hyo si sa ba da jang zi man na chan yam chwe mon jo se da de ne mang bo yor chimse xia da hyo si sa ba da jo chimja de bo xia yor go xia xia da ani de so hyo da se ne mo choba se mon jo
2: 제빈
0: 가게 지금 메도라 소바 되는 지행라 소바 되서 지 카나라 소바 점아 포바 되는 제제 되는 합지자 합지자 조금만 비바 제바 다지라 소바 되는 조제도 코 만초 다 정고 어 다 대단 대라 소바 가게 빠발 만초 발라 소바 다 가게 지 나다 카라 소바 점아 정도 만초 발라 소바 다 되는 준 가다 나사 가게 두게 되는 나오고 땡이서 되는 소 잡잡소 라바다 사마사바 그래서 페노도 하고서 다 닝바도 가서 페노 하고라지다 마람네 마람 주데도 가르크 페 가르크 소마 하고노라 사마 사바데서 페누 히지데 내가 좀 머리
1: 나서 꿈이 시저지디 소마 먼저 바리
0: 먼저 바리 먼저 바데 잡지는 먼저 바 독 나서 도라 자도 주바 응단 섬제 여러고 제니 자도 주는 응스 독저 주는 제야 봐 데네 자도 주바 주도 주도 주제데 가시 나 사마 먼저 바데 칼 수여도 놓을 먼저 바 닝오 먼저 거는 도른 줘 섬바 데네 응도 쓰제데 데네 가시 동어마 인데 바 데라야 저버도도 머저버도 니여레 가시 저버도도 빼자는 가서 졸라서 봐 데네 돔라서 봐 데네 속차다 도유도 뭐 여러고 계속 더 봐 봐 데네 머저버도 쓰제데 봉안 나고라서 봐 우출라서 봐 다든지 잘라 당번에 고장 인 도유도 봐 요르고 어따도서 배는 하고 오전 도도서 하고 오지라 얘는 잼저다 만저버도 냠도 사지메버도서 마자자다르고 되게 가서 돼서 수익이야나야 돼서 남성나서 건고조지다 지 딱간다 독해도 마 총르다 다시 저고 저고
1: 어디
0: 든든해 지래
1: 그 겐게 까박가 스마보 단지라 세공반나 시적 그걸 하자 로선다게 제저 가게
0: 나서서 세공 레게 르단 소 소신 멘라 로조 네지 차소정 소요르고 주나 세공 레게 르단 소 소신 저도 세공 그 페너드 야보 히브고는 야보 주변은 르단 소 소살다 사마데 메타 메르고
1: 어디
0: 르단 소 소와 마세 데네 소와도 부세 된바 등산 계장되면 소와도 부세 된바 샤지 있는 샤도서 당 오마르지 조그마래 주마마 해봐 든지 오르고 르단 소 소신 멘라 로조 네지 차소정 저도 야는 사마데 산 용자와 매바 주디 야나 사자바 사티콘 데네 로바 주디 따다르게 야도너지 사마니바다 야나 만초바라서 버튼르는 매라 로조 네지 네자마다 짱으로고 대상 배차이면 담아긴 문에 담지 수네 인조르고 안에 담지 중네 존데 몬치사 카네마 에데 사마데 사니콘은 나온드르는라 마교바게 네지 데네 코네 건지 자 마교바 존데 네렌 문자데 자샤 파지 급지사지데 사마게 주네 마교바는 지온드라 데이저데 데네 매라 로조 네지 네지바마진 차르도 쏘은 좀 받든 kaki ta macho wa tanda rin chardan chardu suan chuan rin tanda yung rugo te ma rin naya kaki njambu guan kaki magyo wa chi magyo wa tanda nian raam ra chi tanda rin tanda tani sama ki pen nui xiba laba tari gong nui xiba na ki sama saba ta so ki pen ta nui ti xiba guan pan lang ma nuo wa so chi nian ka chimbo rin gus tani sa tani sama ki se ki pan lang ta so ya po chi xiji ta mba ku xiu

0: 中间的对人公民老人爱居难实行穷人的真金拍马当让你了这三品就爱其为给给当把各藏垃圾中的加一加我就把什么恰藏我讲对你人民也个加一的空格南军初一车让个的藏把当马家大不就业加一协把样南把家王加卡伦把顶着村级的车比
1: 过去去了才行大把的老弟有人干预加一点样做我表将一个在那句三个的大家千万不要把事大家跟王队家引进来老弟准备捏米地球界更严重空间加一点两把他所当马年公平等话让你家领先不音乐了大大空呢让兄弟用人比我们人类休假跟那么长的
0: 谢克杰一家军进门那样式敌人北京龙庆年轻来共康给龙庆家我等你举笔修了协笔来参加三个吧北京一个这种切顶日中谢克中的学内用人比我们人类休假跟那么长顶日中谢克杰一家军进吧跟王队拉家中的家内跟王队拉当谢克杰一把家林日当
2: 假期忙忙节，喜热的中心，老朱家赞比，谢个假期国家老朱当，第一雄村几年，看到谢就应变，过年的生意能话，该是小。哎，
3: 跟我们的老公干啥？
2: 工作是。那是，你跟那个同门伢子，农村生意做了，我真都都是哪？啊是。那是。当然了，家乡那些个田地林场种的没有了。
3: 那是了。
2: 说说让你那他。
3: 嗯，
2: 不如种树的，像个，这个来小的就是。是是是。我看那个小的大概是吧？
3: 那是那是。
2: 顶住天贵了了，他那，嗯，嘛你当时就养大多少年了？他太成熟了。
3: 那倒是。
2: 嗯，这些，差不多成熟了。那。这些差不多成熟了，太阳大，就，就那个，再加些个，给给给，我读的那，嗯，这些个长辈。
3: 老种菜。
2: 嗯，这些老种菜的那，等到那他。 带了从厂里面，带了到那他现在三年的，我们人家学校的军政办了，也当点从事了。当点从事那做出让你给那他，反正和大伯大伯前面前的那，给你把这些个给这些这个马头的给切断那。那。这个路上一个了，他你妈今年的小伙子掉了，这个了那他刚刚，这些我马上查查他们的这些路段叫嘛？
3: 忙到个进度，大概给搞了康顺，他路线是吧？叫马店里那，他那个小路带一个人，那都是这里路，马条牌子送了上面都是这里。
2: 原来他老公是这边的。嗯，老丁志天你。
3: 啊，那是，那是，
2: 他都带的给老公了，丁志天你找不到啊。丁志天给了，听不到我们今天讲的，我就老是没找上上的。那是，但他们就给了那么久没有找到。对了，到他。今年我们就晓得不到啊。 老祖宗那时候，你可能差不多到个钱。
3: 对了，到他，你们公司做那种，你们公司个了，养虫子给几包去了。
2: 老，好几。那拿了之后，几多人在做那个？我没参与，但是人了的，挨到前头没多少，多少都得三，没事得那得是，老天就应是那么长时间的。那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是 chimbo tini lu dong xie de ba le na ti pa te kora cik ta kan de ti da re da se tini ko ke tu jes re la
1: da da ri
2: ko la te ni ro te jin zi chan ni te do se chan so tong
1: se le le se
2: so do chan ni tan da na da
1: da tan da ni de ran jo jo ri be ki tan da ye she ki jin zi min da chan ro
2: o o ko
1: la
2: se la dong jo de
1: re ya di ki kan la chan ka ni ye she di lo ju da ni di ko
2: la se le ta ta ya she te ta tambo lu ong dang go khase chuma de sna ta ta re gi ke ken gi she te gi ka cha ta ga she ta le gi cha di me de ga nong de mi ko da ka da me da ga ta ta re gi ke ken na kan de sna nga ma ui xin gong zuo pe le ya dian zhe xi ge le na ti ne wo de ge she ga ge na ジャシャスがでかすしがたらですね。で、で、そばしゅじゃがチェトイな。てにみ、どんがにいよ、だかねろ。にそばろ。てにがだ、これのまそだ。いや、わちゃんにだ、まんぼんじだ。だ、だ、だ。こんぞ、どんちゃ、てにとくせちゃんにだ。うしごぞ、ペルトンじゃがいてないなって、そばしゅれろ。てに、ジャシャでこざばさ。こざみやたんぼうて。うん。とせ、そんぐど。てね、ごまかんいだめに。
3: ね、どうせそのけど、ね、てね、ごまかんいだめに、え、たらしちゃうけど、けど、ずっとちゃんと、もうとくす。てらすぎ。せずちぎるわ。せずちぎてる。え、今のちゃしゃがちゃんだ。しゃこて。け、てぽちゃんにこのしゃばってるけ。今たくわほら。あ、え、しょうがからてそんちんだべ、てらさしゃぶらま。ちんだめじゃん、もしゃぶらて。ね、どうさこのそしなんろぐらわけ。さはにめでかんで。そうじんだろ、やったわせ。やましゃぶらて、とくちゃんに。みごからか、ながすらまなんだくかれ。み、まんぼしょじゃん。え、てんぼちんぼたにろしゃあるちゃしゃな。ぞんにぞんべとこちぶたいか。ちゃくちょくです。あ、しゃてもにしゃたらちょ。ちょまちょくです。てね、ごんばるわ。にまんにんがんこら。
4: でね、じゃしゃでたっこです。コンビティアンプロ。ロジオのたてんだじどら。え、あのだからに箱だ。え、だって、てな、げし、レミ、けけさんだけだ。が、ぎゅんちで、どうしよう。おお、たくさんばね。なんで、で。てくせちゃんのおた、たつぎたしゃい。ロジロジョン、ジョンゴンゴとくせだ。え、だちね、なち、やばらさでもね。あ、やば。ラバとけな、けらんげに。
5: え、経験だか。経験さんが。あ、なんか。ラリアに、けどそう。だが、13歳もそうで。お、だ、だ。え、経験が、てらそう。だ。なしらいな感じ。チクチクチクがまと。ちょっとこたちょっとさ、とろ、チクチクさ。え、けな、けらんけね、ね、もちじじんじなるわ。今までね、みまもそじょなるわ。ラリ。で、だ、だ、けな、けらんけ、ちてんじでさ。この直すね、だ、だ、だ、だ、だ、ね、え、せ、
3: 답지시우스.
5: 다와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3: 루아 부르코 닥치다 까마스가 까마오 닥터한테 대닥서다 양당고 모습들도 시간이 강약 잡아 정을 다 쓰레데 여러 수수밖에
0: gen wang du la jie zhen bi ngue se rang ni luo ju sheng ni zong jia ye cha ban ni da ba ma luo nge ju la de xin yue kong jie rang ni jie ge ging ge zang la jie zhong ni jia ye xiang du bo ji ju dang bo mo ji ju cha bi na ba ti ne da ba su ta me bi jin jie xi de ju yue ge ti du gen wang du la jiang yue na ti cui chue jie ji xi yin yin da ba kong rang ni ji jiang jia ye dang ka zhan yong me la Diwi jia ka ji mang chui jia ngui mi ring ni xiu ya Niu xiu xie gui bi bui gu jia xia long tang zhuo di Gin wang du la ji Ding ri zong xie ge jia ji jia ma ra xie ma yang So xiong nang tang nang mi yin ba xie Di ring bui yong long ting nian ting le kong kang ge long ting jia Nga dang ngi ju bi xiu lam xie bi le ting jia san gui ba Bui yong yi ga zi zong qie le ding ri zong du xue ni Yong ren bi ngui mi ring ni xiu ya ge nam zhang Ding zhi zong xie ge jie yi jie jun zin ba, gen wang du la jie zhong du jie ni, gen wang du la dang xie ge jie yi ba jie lin zhi dang. Jia qi ma mang jie xie ra li zhong xin, lo zhi jie zan bi, xie ge jie yi guo jie lo zhi dang, di yi xiong cu jie ni, ka da xie yi yue bi, gu ni ni men tu de xin yi yue ba xie.
1: Ka zhi du gen la jie rang, gen ge san zan na ni jie, gen xie di lo zhong qie yong du ge, Tujuhita kuriu ini ni nombor ini juga orang,
3: tiada
1: kenal kita cerita cerita nombor di kenderi na.
3: Tapi cerita sebab jelah
2: 지도님 배가 타고 걸어 다른다 로 틀에 두바 팀바 팀바 타지 인단도 로라 차서다 댄스 마서다이 도
1: 러스
2: 저시 장송대 부저지도 보면 저지도 배 자시 장수 야가 더봤으면 되죠 그런 종장 사선으로 도지 장수 장으로 되네 오다고 걸어 많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또 당마치는 지 돈이 다 그래 때 저 걸어 더 종종대 그거라 예
1: 그래도 괜찮잖아 자세 지 걸어 봐 네 장도 그 삼로 지 걸어 봐 네 근데 지나
2: 다른 게 삼로 오다 간다 그런 주소는 이 관 이제 잘 잡다 그런 거 있으면 예 잡고 나 인성 됐다
1: 예 나와줘
2: 로 쪽송 반이 잡았다 네 너무 봐 이 간 쪽송이 다 된다 뒤쪽 됐을 봐 내가 잡을 때 딱 제가 손 나와 양보 한 코 제시
1: 잡을 때 잡을 때 쉬어
2: 딱 땅 된다 원래 게 통과되 차샤가 따지는 다 계기 강제 다 많이 개뿔데 찍찍 찍가 엄마도 제조고 강제 삼로 땅으로 강제 내 균진시로 진사 에 게라 공다미 대 다랑도 그런 셈주 그런 거 강다로 콘다 가지고 진짜 정말 있는 다 써서 대강 로직 셈지기 땅 답 되는 거 되니 시지고 양도 송하는 코카도 광고 잡송하라 에 다랑도 그 균진시제 종내로 가서 되면 첨부 줄라 예 테네데 뿜마름이 세트 산에로 양 균증배 총도 당보지 주소아 그걸 아주 뭐 당보라 다른 식과인데 그걸 하고 라티에 오테 도스나죠
1: 제가 통제를 매개니 무미진이 수사를
2: 했어 오래 그걸 그걸 라티에 오나
1: 그걸 주주 그리나
2: 그걸 이동자 이동자 미주주
1: 딩월라 종을 매개든데 다 개어마로
2: 매대 그걸 더도 강체됐으나 말을 제가 조보가 제가 속도 속서 전으로 대 이걸 몰랐대 망불라 대니 대사선라 올해 누르 대리 종이 대두수원 제가 되고 와서 벗어 와서 가라 어디니 권주이 타라 높게 하고 다 일랍세요 대권이 만약에 랑종 종이 다니도 기초 죽기 된다지라 가라이면 된다지라 이봐요 양으로 쓰고 와서 했죠 대권 걸로 다 속서 대다 이걸 피니로 대니 이처럼 특수 자세 속이 내가 어찌 됐어요. 근데 강가세지 됐다. 다락당 메시 그 짓다는 강적고데 샤모도 미소 정체니 메 도글로 정체니 그 제니 메 대타이로 나니 돼서 랑종 정의 우리 패비가라 도글로 묘제고 쉬바이 된 거다. 뭐 마텐다는 세. 근데 뭐 아실라 양니 장의 티. 제니 된 나니 더 주직 배불라티 오 야서 우태도 돌아내는 독사 나니 다와 주식 발라 딱이 남서 야 오늘 거니 마 애사가 시가자라 돌록팅 지키데 우가
1: 자가다데 돌아내는 우리 대제 정부로 봐
2: 된다 또 어떻게 주주고 된다 된다 충라 아 티 주려면도
1: 단다 긴라지나 딱 공로도 대선 패로
2: 나와
1: 아니 지금 준비가 계속 쓰기 다지 세트 두기 다지 근데 소리 카르케탄다 위네리로
2: 나오
1: 알루베기 팀유리기네리 디디게 네즈 텐스는 그이베
2: 다 고야다 칸 텐스마다 왜 그런 그걸라 된다 자체 나 근데 다 텐데 팀 로네 내리 현재 저 도서에 양아 근데 대셔들로 배 텐스 가지고 서자 가서 다 한다 얘는 따로 쇼라 미트벨 카즈람난 아니 민앙심이도 오 대상 현다도 배 Sukpo kucho kuru meshe, lini dodang dho meshe, lakpa yung meshe, kawa dho meshe, kenza honda chabi, chabchun. Tane dhagba kanko, kadhigla rimsang, sui manga sula rimsang kadhigla sikhi. Chirang chabda yana gandhi meshele, chabchata minna yin shokta yi dhul, chirang chira nang dhelesi. Tehwa churi yi zi dhiyal. Tehse bhe kadhishan, korang dhan chiki te teko, 진랑 지디다네 테콜 찍고 냠두도 코 마테도 알 대시아스레들 빼 냠두 주워져 다가라 응 콤바 대학다레를 카하 누디다니라 담보하 샬라테나 니발라 하 니라 홀라테나 숨바 상라테다이나 시발로 동네만 녹세찬이로 꾸라베 택티 테오텐 루포 감보사르도 누세 저걸 카두글로 도자메데 응 너로에 샤스가 그로 대작을 때 된다는 작을 소재와 옛날
1: 돈어
2: 옛날에 군이로 대배 그런 주고 강용세 농세가 살았다 저기다니 예 미양 대작 당대 대배 직접 보고 나오는 무슨 하숙제 대 초숙제 건다 재미 꼭 카드 카드 내야
1: 아
3: 다고 강드스나 라마 뱀보당 콘트리 동네 타베 땅다 근데 호텔 미오레 예수 신앙자도 강크 이샵 신앙자도 콤 망아이나 고 라자방자 저에나 여가 놈이다
1: 다 진짜 길라게도 시유도 아니지 나션스 아니지 그냥 자세대 야지 근데 좀 소래 소지 토코데 제대 야지 냠바서 주 마냠 공비제요 야세디 타비아이 내리 파티다 제야이 내리 다 종속하다는 거지 종이 타고 도와 척으로 와 섬내 난 영서 가르기나
3: 다 콘다 쟤는 간세다 고 다그래 고 믹슈 마카비 소타 쟤는 간세 콘베 점점라 간세라 뭔가 소타시대 예 틱톡하라 뭔가 간세 다 콘남이 이게 오래 도당된다 오래 차단한 거 달라로 미개개 마샤 딱다네 고 녹색시고 녹색시고서 간부시야네 다가라 고 쟤는 다 말 그래 잡도 지다라지 나닌다 다래 작다 그런 잡에 이 다루다 잡자만 두는데 가제니 우한 탐세네
1: 되네
3: 고랑도 잡도 지 고랑도 잡도 지나가 콜로 강아지라 된다 뭐 그 정도 시작이 되죠 그럼 매다 그래 뭐 매들
1: 근데 다다 지 그래서 그랬다 여세디 하는 게 나게 공을 숨어 채는 지 정제 나로라 엔터니디 뉴뉴 좀 세네래 차베들레지
3: 어 부숨당 보면서 대접하고 있는 민두 대 맞아 레사시가 됐다.
1: 나는 남주지 규제다 로사 걸었는데 양 존재미 찾아가 되어 있다.
3: 대다. 강보서 때다. 다 상으로 셔도 됐다. 예.
1: 다 로사 그 뒤에 양 셔도 있게 된다. 양 지 광에 찾아 찾아 되어 있게 되죠.
3: 어 됐죠.
1: 예.
0: 디양 베제 망트링니 최더 Rilung tang sum tang, dou gui tang sum ji la, ni xin jie bi xie ba yue ji ma lang wa yue jin. Xie ge jie yi la cui na yang, jin gui tang, chep qi la xie ba mang bu yue ba bian na. Dong ba da dong chang mu yi xiu ji jin, ba dan guan bu zha sum, yuan xiu ji jin. Jie ji ga ma min zhu yi xiu ji jin, yuan ba ge ra po xiu, yuan xiu jie jin xie ba su yue jin. Xie ba di da ne, yang zi gang la yi zhuan tang,
3: 괴친띵라 파신 제바다비 뉴바여 워나 시가 제이제 차티라 모차비 휴서 진짜 여지레세나 근데 제세기 근데 차제디게 양직 시술을 근데 요르베 차제를 휴서다 딱 그 그래서 저다니 매요 그러지 마도 나 매요 그진데 예 엄마 대여서 매요데 가고 부인나를 부모인나를 마치기 조디 매독서 겨여레세
1: 他扛的是那苦，他都跟这些家伙的，冷上堂都独落心头去了噻。人就前头打的，满嘴都得到的那，满嘴都是跟你提不过来的，是吧？当然。哦，苦也给耐住的是。他给了的是送上去了。那。我头上的带眼睛就给的是。嗯。还有那苦是的，他还有那个苦在了那，他那他这就的，他还我妈，我妈我嘞，不那么讲说起来。好的，完了。马六阿姨，你不啥不啥不就睡的？
3: 예이 올해 봄이 깨대다 번개 세 동 된다 오 된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이 몰라 세 동 세 전으로 다 연료기 되게 그 저기 세티 돌아 세례기 소다 오다서 예 다 네 동네로 만 숨어 세니 세 대 세 전으로 어 봄이 방대다 넘버 찍 된다 넘버 숨 숨 도와라 방대로 녹사 숨 도 숨 뒤 도와 넘버 찍어야지 마땅
1: 직포대니 동도 커니로 세대 시절 고고 고파니 동바 제일 야 녹세 태 양마 녹세 텐지 타고 강대스나 오래 이거 지제 엄마 니데 뉴올레니 더세다 메다가 에 낙포 다서 낙타 다서 에 세리스 저 낙포 녹사오 제일 그 부르 낙콘 걸로 니로 마 텐자가다가
3: 다니고 나코니 야 녹색 녹색 간이로 텐년으로 개발 녹색 세니 도자기 짜르리 고통 저래 자 코동시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སྲ
다부두체다 고포텔라 자라레레샹도 고고다나 알로나케 투조조자 워리 롬바 착케 창조조 롬바 미키 던도도라 소덕도지 빠다조도 나 소촌알로게 던도도 만나체티 던도도 까나니게 사자도도 두 우글란나 코사바도 다는 스모 차바 먹도도 스모 차바 먹고텔라 호텔마도 호텔중고 호텔라 체다 고보조 두차가라 안초페로 리차타르만 나코페리 텐두 머보 두만보페리 노샤 노차 탐게디리 모섬 데미텔라 멜라 우두 체다 고보테 따오리 우두 체다 고보조자 텔라 딕탄 몰라 만다 데레 코토 야라 따베카도 코토 텔라 따즈데베 텔라 신체 넘가게 따니데 게바 텔라 따즈데베 게바 텔라 따카텔라 삼버고 체다 쵸디오리 텔라 코르카게르 따데데 타케시 텔라 따즈오리 짠나코케 따마 따자요리 따텔라 누와 고코르요리 텔라데나 다사담케 따데 니도리 고체토데나 따자오리 따텔라 너르 차자오리 타네네 두제게르보 뽐바 텔라 토네나 아슈 두제게르보 에네 니도리 당로봉보 생배태 톰나 착한 요바다베 총세고네 진짜 그르그르 딱힌 요바갑 드지 소칼라게 고네 코니케 룰라 마타나라 니티 테네 드고테 응르차 착보 쵸비엔 라게 고네 간조 살라게 고네 가요 라데테 렌데 딱촌 비카타나 당로봉보 마체첸보 생배티케 라 예페 간토라르 딱힌 요바갑테나 라 예파테 착케 점토 치바다베 마하르테 다케 요바갑테나 테네 생바테 응르지 샥파 근조 쵸비 라케 고네 뉴와 테레 동가라 만달라 쩨로 쳬바 총함바 니포나라 쳬델렌데라 고초 콘레 마지나 팜바 탐바 중니 빨란조 잠네 냠바 샤케 고네 라다 남가라 샤케 고네 따토티리 간조 살라 잡케 고네 라다 레데 다케 요바갑테 코 테리 요바 나타체 코 간조 간라 줄레 타 라다 라라 파블리 니포테 워파티케 얀다 동가 포모 참라 라다 Tapje Yobagato, Rubatan, Wotanipo, Tumbugula, Kikegon, the Gango Sala Lawson. Gango Sala, Loki Yobagato, Kun Julian Yodala, Sala, Loki Gone, Tayik, Yedu, Madu, Lingle, Tabotin, Zaka Yobagato, Tennis, Narchek, Rudder, Lens, Tapje Yobagato, Kun Lale, the Yule Donto Jabdu, Papa Yipi, Ganto Tapton La Jabdu, Yomit Zemifala, Sashato. Tache yobaka, lomchi tamche ndarkyukyo, lo tamche mar nyamnyir, tabo ter tonche yobaka tena. Taro singpe ngarje cheba anke, rada lente tamche yobaka to, ngubo yungdo cheba tar, chini tala panti lo. Tene, ngarcha chakbo jubje lambe ka tena, drabu ningsha, ningsha tamche te barchu kanla jabne, drala namje hera cho, nakcho tenba nobar cho, sanje tenba tarba cho, dra nakpo chamla peba cho, drata khwabza tungle te, drala namje choba yin, sarke go. Ku hozom tene gala tonje yoba katna jote ndu tene singba ke shab ye pata chak janso chibatan zenya tato ganto te meso ta beter nzhe yoba patun nam je singba la mame chebo tanson samne tamje ten zophe gon tato li sonje yoba kat tamje beda lama rimbo chen uor ke nala yar dedi chuke gone tene tarom bombo choto te ngadya be tula pa agrumbo chen jo nyor to pecho sele gata na je yoba tarom bombo choto te keje roma mi ba makarna la tsepke gone Lunda Jalo Zixe, Kanda Chibu Yuko, Ningda Jiva Parpa, Nyadar Alundanda, Kanda Chibu Yuko, Naki Mipo Meye, Jene, Agamke Gone, Humba Mipo Bani, Nedin Darke Gone, Nimachi Chimbo Singpande, Tutere Nocho Chimbo Nenda the Pebaza, Trange Nala, Nation Yube Katana, Don Bimbi Jata Hilo, Tarum Bombo Choto, Tonsa Letor, Songhe Gone, Bufo de the Kurko Debda Lemazochi, Ya Kore Tarum Bombo, Kajene Adandi, Nya Nedi Konghe Gone, Chu Tanta Zava. Chu Jagul not a Jagjuchi, Tapkin Lurdu Nanda Yusene, Jasa Hello Tika, Tondo Mibeka, Lotondondala, Jasa Hello Rankela Dalo, Le.

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시지 로가지 자주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몇도 동자지 인식해서요. 다 뒤에 나네 대사계를 둥디 먼저 더디 좀 아유 난게 다여다 공해난 게 스디 디레지 차요. 뒤에 세계야 굉장히 가르려서 좀 다른 거는 차시하서는 리중 내리기 쳐도 대사계를 둥디라 정비는 게 중지 냥하게 제보 제수 등재지 차요. 대사계를 둥디 다지 광장스네다 최강의 장지를 때디 좀 기사계를 둥 피외기 친구 윤지기 동장다 제수는 증거요. 대인지 중지 냥하게 제보 인스 등재지 차요. 니네 기사계를 둥디네 나의 지조기 다지 지시리 막둥기 롬도회 변조기 지시리 지신망쇠당 폐기다 중지교제 그게 도로 신주체교수는 제시진단기 하장기 친구요. 대인도 좀 기사계를 둥디 진단지 기회자 근류기 정신스 대시기 숙련 차이샤와 이는 야가기 망하 바랏니에 독주의 라마니에 독주의 디시 다지 시라기 중주인형아 동주 육이도로 크는 다지 피제도예요 풍성초부도예요 왕조 중부 망부디제디기 중동주시에 용도정부 대사계별 중디 도동의 풍성성 지조 지조에서 주구요래라 반장기에 지만지만도 주구요래 디인디기 다지 대사계별 중디야 진단침부 지구요

미고 코난 나비 도르체치 마골로란 드바미 세네 까체챤 데마 장자티 헬론족 담버테 르조신 요베카 장로 탐지 삼발라 체챤 데마 장자데 현다니 포 만자 카카랴 단케 생겐 고 유린 존반 데마 자차야 단케 론초 르톤 존반 데마 나마랴 지케 카가르 륜고로 존반 데마 로자조 지케 땅모 땅존 존반 데마 까체챤 데마 장자 우는 데마 름보챤 이 손발로 데세 탐지 베덴 데메 돈라 테신 요베카 탄데마 름보챤 케 케잔 노르 덴드 탐지 위 레와 안케 라마 캐스탄 노르버드 숭로 시베케 카테 덴바 로이 다 다탐 덴가 존 안로 코르케 곤데 저부 우디 틴 드위 투라 카두 파 요자 탐제케 투데 내신 요베 카프타나 다 텐다 제케 나주 테리 예디 테제 쳔고 른제서 차 안자 자제 데텐 드미 라마 캐스르 냐케 노르버드 덴두 코 멘조케 차나 도르제 손 멘조 잔베 야 토 멘조 차나 도르제 르송 우지 두 캐스르 냐케 노르버드 덴두 테 른제서 차 안자 자자 간토 라 타블라 타센 춘도 유바 샤블라 콜로 드르 ba yelan da bijin kor yuba yonla nyui jin kor yuba dani chuji dartan yuba karso chamo jab yuba lama rumbo chanke rancha sata anja janja gato lanke sin norbe dandu chogo ma janan zi zango da li firmo nango ton den jing me toke noru yungro me go kapse chungmo sanlab de ji sin no lama rumbo chanla rancha sata anja janja gato tiri sundo tabin zi khen batu namla ta chi ji zore se gu yandan dema rumbo chanke don la zore se ke gona ya linkar janlo tamji la sontan jaman dindik da pako wa taksan kakro la hutsa won danyo sama la son se li lurdun dindik da tu tasi nyumi donga la ka chachan dema chancha ti tansi so kecha leble te tonchi nan rubin dinda yu se ne kesar norbe dendu ti ke lonchan dema chancha ta patu nam la nying tablu yi ke lunjong dinda ke lamba da la oma ne pe men hong re

0: নতো বেলান জুদু কান্দা তা ইয়াজি কান্দা দেগি দেসি কান্দা শুয়মিকো ডলি সিজি ইয়ে গেনামনি কং খানসো
1: কুংগামসা
2: কুংগামসা
0: লাসো গেনামনি সোসোকে তিছে জয়া চেমবো তন্দে কালা তা দঙ্গান সোকে লেনসি তেনা পেপা কাদিন চি খিজি ইয়ে রেলা তা থো তাম্বো গান সো গেনামনি গ তা সোসো মুজু দদিজে নারোনান
1: ইয়েমিল তেন্দা সগিউ
0: লাসো
1: মানে চেকটং কোতে তেচু চেঙ্গেলোলা মানে পঞ্জু নিনজি লেগোলিয়া লেগো জেবজে
0: ただいなげんてんだらじげんしゅつ。だとじゃてやれがちせひ。てしゃたじぐらじゅろ。あてぶらた。おじら。てちょちょらんろ。じじ。おとしてよ。らそらそげしぼじでやされ。らそ。あねげじゃんつね。まずこんがんさんたがんじょんじにんでれこ。かんげりぜんきてばじき。げんのじくじんてよ。
1: 당아이 임부이나 직동국제구조 필로라야 그랬으나 내가 쇼니 내지를 가르스나 디바 느리다 연어나 메게 낭사 라소스 가르스나 딘데기 내가지 타마기 임부이나 니도 잠이 찍로래야 그런 저 딘데기 펜조미마 룽지래군 당다 이래가 제제니 니 다도 봐도 가르스나 감개기 리제나나 리제 숨지사다 연어나 기규다다 라소바 사르고서 딘데기 내가 진딘데
0: 라소 제라 데 겐데나라이나 토 담보 데나로 레그 제디 참바 고니 나조 카라타나 딘데 레가도 소소그지 당가시니 눈치다 닌지 그샤야 데나 효바이나
1: 어디 디도 딘데 르샤 직통 고제 데 챙엘로 야 본조 닌지 레운데 조그레스 아니 조제 다 벽에 선주
0: 라소
1: 선주 냠가 여러바 어디 소그레스 아니 갑대도 안줄라프라 톤제 망찰려고 접차브리
0: 라서
1: 베네야 급디다 우연장 구슝 아브달이야 니슈부제 아니 민가치 분전 아프체면 통계드네다 부응하시다로 나스 제야 니슈부산다 보신다 강으로 려고 접차브든 게 지리사 아니 나다 네 로프로 아 슬픈절라 아니 있다 즉 레거지 때문에 깊대 수수자 아니 어 예야다 우연장하고 가리스 제제 레고니아 용거리스 아니 레고니아 주변 나로 대야 지규다 진짜 이제 당수 다 대 이제 대 순교리샤 다 대 가수로 칩시기 아니 지 미르 가세르 다 간수 미르 가세지 제지도
0: 라서
1: 원데세 다 칩시에 다
0: 칠레도
1: 칠레 간데 닌가로 다 어디 참면로 아니 원데세 딘데
0: 年轻人会离开，那是对对年轻人工作比较多，他把这年轻人工这个操弄现在，他把这个这个朋友的你，把这给这么这个来干他，下呀，等着等着还要些啊。好的，他是这通的吧？等着去，这个能把这，那是。他，如果你跟着什么人，单单工作干多吧，生活的工作干了那么现在个年轻人工，年轻人工，他老不怎么安逸吧意思。
1: 제제가래려고 같은 데 제 직 당부 아무것도 기규사 진짜 전혀 매 안에 제일 전세 보고래 제 시부진의 신매 아무 제 제일 전세 신고 때문에 아 이거 주로 대체도 잔 아니 직 가서 레군데 다 폐지해서 우리 윤도 대축 사전 첨부를 쓴 거든
0: 라서 근데 게 장소 있나 닌도 제일로 아래라
2: 제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2: 양결추 느리석이 로스주기 야체네 아니면 난세 편종 진지기 표기 기기 지금 두스 같은 미시 킬로마트 요 그 두스 된 내리고라 진에 야바야 가르스나 기계 근불로지 니니 되나 이면 산시 타이어야 가르스나 기계 니 숨지 없지 아니 아니 나도 그야 장신 한다 두지 죽기나 하는 것도 직주임도 대표 기계 그래서 매비지 아니 나고도 가르스나 리석이 시슈스를 받아 신슈근득 준비하는 내가 지도 안 같은데 실례 뒤장부 임하고 전에 안고도 야친 두지 안 먹어야 lor.

0: 시대비 낭세 변종지 대표이 개개인지 다 내게 돈 찍로 임비는 아야 로요 아니 찍로티 가르스는 거라도 로스 팅퍼게야 아 루도 가르스는 중래강 디나는 우리 아니 접전이 가르스는 루도 일야갈이야 더 가시에 대비 더 가시에 대비 그 임비는 어느 나라도 그 뒤뒤나 차간질로 좀 그 임비는 변종 년진기나 선주치 땡기도 같이나 아니 그뒤 로티 로티 그 임비네 신비례시라 다르체야기 디체체네 아니 카르레스나 네 변조 아니 카르스나 메마 룽지레군 기나레야 간다 감게리든 니기레스 디야 미카시도 그리스 아디 선주디 루부도 통체나 응에 카르스나 그뒤뒤 나라고디 하사데요 르리에 로요 말 제단 선주티 아니 시지체는 가서 대아름질레고나 민도교 가요 아니 죽을군에 대아 이제 내자 도치에는 가르스나 나랑에는 사실에 다 다다바도 가스나 룸진인지 기차자그나 내가 도스대지 되게 개나시고 능실이 땅아라 임베이나 제가 장샵에 개개인 내가 디네 임베이나 룸지스다 스네다다 또르디는 나라서 아니 선주기 내가 제한테 고추바라 아리 대가 있는 선주도 진짜 중요스 가요
1: 알아봐
0: 뒤송당이라 에디리산다 직선주도 디지 중요로 지여봐 다다 룸진다 아니 한년지네 디지 중요여 왜 안 디리산 나라서 차제기도 아니 근데 중요로 디지 차바 디안 가르스나 먼저 룸진년지 내고기 가르스나 그지라이
1: 지라 대제 아니 게나만이 더 담보만 줬다발라 레디 잠바 다 닌치이나 예니 고츠바 텐디치리발라 겐텐달라 토담 분인치나 데인데자 데데자마 차지다 따텐레케 나마데 친데치레 데디 닌치 텐데자마 따탕안조 그 토무 나이지기 닌치 텐데 촌차치엔다 데네 닌치케 지쇼 간지 테네 셰용 그 토네 메노 토난 제보다 데보다 데네 텐데 그 상초부 진지 마레 드네 인데 첸조 칼리 친데네 체뇨
2: 다 디투 가르센티요 아마레 숭가르켈트람네 두고요 아마레 진네 찍규 제트고 단데 쪽으로 간 자랑은 무슨 와 뭐 디간에 대한테 레스코 켜고래 샹달리고 요 말이 사제 단다 딱지 다 도발리고 요 말다 디도 둘은 도바 테스 통야 두신인데 맞도 민도 아니 가르치고 그랬나 단다 스구카크 회사에 가서 내고 그게 쪽으로 왔대야 가르여서는 루샹 장식이 단다 팔렌치사 다산 유디게다 베게 데머 틴들 때 수업디게 비나리야 디 진쇼나는 팝 데체 전화고는 파티엔 고난줄은 바데 아니 야세니 수요 어 두세 저월 다 비게는 전에 아 초고르틴 저 데레 다 가서 라이 급티도 초고디 다 뭐니 서로 봐 대저 초고 배지 초고랑 그 대야 단데 진짜가 디 좀 말해 배슈 년제 잡전 전주적으로 봐. 전주지도 님이찔이 앞에 나눠로 콘주 단대 자친데 로래 가는 수아요 말이. 개든지 강으로 빈 콘주에 가르스나 달랑꾼나 동이야다 찍고 우리야다 틀리 쇼크 쇼르. 다 님이지 코 뒤는 지시면 자 가르사. 소제브로는 사실 깨지 다 땅을 붙이는 고국 속옵니다. 네 강으로 뒤 비게 나눠도 미게 접체 타른 사체 깨지고래. 배진 괜찮고라 임비유. 괜찮고라게 소제브로는 깨지고 락젤 레츠니 딱엔 샤차브르 콩게 베디 깜바타 텐조 로스와 케제 미짝과 두어레 제도 콘 하나 대야 디 드스여 마레 빼는 아주 콤베제 베처로 와 콤베 텐조 미 두스 두스체 콤베 체고레 자 텐조 빼는 지 거유 같은 게 다 거유 자우르 대상 자손 비게 자주제 제도 가르선 텐조야 예지 깨름디 여 마레 자지래 여 마 자람지래 여 마레 그럼 자람 다 대셔 자람 두와 망고 동화 진짜 아니 지 단다 가르스로디 산주로세 진조 자가시라 여 마레 알레 산주로로 유나 미지치로 마치 이제 깨마제 바소레 깨 좀 나눠서 거두어레 어 언제 찾은 겨버지리 진짜 단대 손데 대원도 진짜 여 마레 다이네 뒤도 미 상문로 비차샬이야 배스 시브레샤 겐베 충티 질르 워진데는 그리 세두 다 튼지 십주하래 참부 십주하래
1: 겐게 따따든지 소연도 잠바 안쪽 근거니 시나 당아이나 구치노르 시베든지 로고데 네게 셈나노 진쇼세 겔랑 따다 듄게 드니 팔린지에서 든지 세요데 잠바 안쪽 셈나노 따 자자마도 응어부데 민도 라 차지 민도 라 대외자 직 토뇨 메 받던데게 남바 던데진 로고도 다다베 폐제된 친자네 다당한 조건데 닌티 달롱티 라서방 안 줄래가 되는 지 저디 잠바 던데게 유렌지 유뉴에 변화다게 남바 조건데지 소연도 잔나마도 꼭 본주도 체자네 안줄라 지 근데 다던데게 배 항상 거야 근데 남바 지 레도라
2: 대차선 디 젠드슈와 도르와
1: 라서
2: 먼저 년진의 차샤거나 파블릭 투고스 doctor chamba tikhiya ti me tikhiya ore palen phuja sa parvati kel tikhiya yor khuni kha thaya yo mar je ge go twa so chu me ge lam gur ta palen chu ore ta dangra ta gre sha ma dangra ne bo tan da dinan chu ti kar sa ke sa yon den la ta tan da kar sa tan da ala chu ta khuni ne bo shara tu ne yo khun zo ta gre dangra ti chu dang ko ta hak ta ta tin de ka ya mi tu wa jak do ji ri an de lem jo ti ge ji ka gu sim za ku gu de chi chi chen ja chen ma to dan de sun tin de cha gen tin de min du
1: la so la so de je la ge jan zu la yin na nin du che lo la de de ke pe ji mu ma kun che lung chi le ko se ru ko la de de de na pe yon de cha ba de de ngan zu ke ji da pa ya da ya me na de de ke yang ge so kan ge ge lung chi de da ni ma ma shi kan ge ge lung chi de chi du ge ja ja ju
2: ロットバラ、ヨニョやされ。だって、なんぞちく、ヘギ、ルンリンキサジャギだ、知ってるうち、チェビね。だみ、ルンリンキ、ラバと、ペゲセマル、シュバ。ペゲディンビね、シドンゲ、ムチュンがくれ。だ、ダンベチジレやんのスタンツレスギドア。チェディ、ダグランレシャ。ヒネヤンケティドゥ、カレスナ、トマグランツドゥ。ピンジョルンリン、レゴスミエブ。ピンジョルハサ。
0: ロタガランキタスンベネセナニウスミンギョジペロミマルンジレゴンディタンチェナロングチュタバコベキテンディチチェソバティケブルカルセグドゲスナガランゾルンチギチャシャティピゲチンボディンディヨアシスンチシジイネチドゴキノジュンガゴネドゥントングパトチラスドゥントングネゴチュゴグパトチゴチュゴグネギドンダミグイロバティネタダンゲセネダランチギダランレシャカルセネドンゴネチュグパトチゴチュゴグネギドンダミグイロバティネタダンゲセネダランチギダランレシャカルセネドンゴネチュグパトチゴチュゴグネギドンダミグイロバティネタダンゲセネダランチギダランレシャカルセネドンゴネチュグパトチゴチュゴグネギドンダミグイロバティネタダンゲセネダランチギダランレシャカルセネドンゴネチュグパトチゴチュゴグネギドンダミグイロバティネタダンゲセネダランチギダランレシャカルセネ 되는 신신장의 예배전의 신비를 신장 대표를 시티라 다르지.
1: 요시.
0: 다르지. 네, 얘도 야미 지글에 다 담배나는 임비나. 아니, 그때도 그게 가서 농진님들이 직접 주네. 편조 메마 농지 레군키 함께 농지 녀셔 초생이 남도.
1: 아.
0: 티 낭지 엔급티디 가르나. 미슈다 두슈 미슈 신다 그리토네 카르에서는 별룽지이다 님이 자잖아요 자부가 되게 되니 카르스나 도손도네 티제네 세부 중도 독체네 그리고 굴로도 디네 양 구입하도 제구야 눈쟁 흔들어서 군의 체니 임배는 나도 자제 돌룽지다 그 뒤뒤 카르스나 룽지 예배이네 쇠배이네 첩쟁은 등 개막수네 맨날 님지도 뭐 자샤베나 그 뒤뒤 개념 지난도네 등그래 양나 송가도네 난 좀 농지 이거 이네 송가 터네래 송가 터네 뭐 이만 괴념이 야 너는 내 뒤에 너 뒤에 那说话真的有点儿吧，你从家里过了呢，送钱呢，那你明白呢？接单农村的，你这的开始呢，拆解多了，学期末讲，俺做品种农村来供给各批队明白呢，农村给承担需要了吧，大概给你。

0: ge jang chol la ina ka te de tho tham po che ke lung che ko ya te ta ka te de kan re na ina na
1: ta tu si nge son ro di di di ri ta ji ne ne jang zhen ri jang zhen che ne jang zhen ya chong se son ro de gu gu ri ge bi de ngan zu chong zu den zu xin bu se ye ma de ina ya lung ri ye bo ji le yo ma
0: na si
1: ta ngan zu bong zu lung ri ka di dang ba yin ne ne zu chen su zu ge lu yin ba yin na ni kong zu ge gu wa ra chin chi 진짜 난조르티르치 장다티 지기 신규다 도구 면다와 가서 가네 가서 지도기다 신례다 돌래라서 피게 컨트롤 인지니어 컨트롤 밀라서 저소시도 두고도 와 티인디 이메나 룽디 팅 아주 가르스나 그 뒤뒤 전에 나랑 면에 사실 지기 밀론 지기 또 지기 봐 나라도 지도 15 피게 줘야기 아니 남바디 디나네 가르스나 구디 인지 구디 안도 달라도 당부도 다 당부를 지디 인지 되요 말아 차관이 시다 통해야죠 진이 로에 주고 말아 봐 대기 가서 그때 더 당막이 도시에 신중기 지금 나라에 이미 이내 봐 지금 라달로 야즐리 전에 이내 선주로 비비비 된데 그 그런요 사발레고 다야 나오나 지금 눈리레고 다 된데 아직 다디 지금 된데 가르스 그래 신중 알아야 된데 지금 제출부가 드려야 되나 내가 지금 차나 아유 삼산 차나 냠백이 된데 기타 마음을야 가르스 소소 된데 지금 폭삼소 된데 장요
0: 부산 갈란난 징케제도 메노 다브제인세 지게 나마니 뜨는 소인데 저방아자 파이 덴조살라 요레니 네 아마라 로시에네 드레 요마 만보제 간조 덴칼라 용코 그르발라 간조 양 용코 안데 덤보 만보코야 nga dubum ko andre nge nga tsuna lu lunti chungju de tikki dogo yo nga ra jibo yin ani chi ndo sa da ya mena ya khatwe se gre nga chu chu ya tne me sa sa ja khatwe tne kal ani tne nye de de cham ko nga chu ro pa ji me be de ma to so so jo ki jing go go ji le ga ji le de de cham ba kale kha bu da tne ni bu nyo bu tne yong no ko nga ro pa nang ji ji ya mena cha si hi yo re ya mena ji ji ta lo ya mena ri ne ko tne ji de cham pe ro pa ji me na wa tne ji yong do la so ge da lunti ke ta ke
2: 你们这些人能够做个鸡，你们同你同样要不鸡，都是这家的要不，但你们这些人呀，对不对？龙这些的满家来个，吃饭这鸡蛋，要满足那不了，很多些人家，要么那鸡满家来个，上边那个狗血，跟着那些人，给这些人啥呢？养个是给点那了，托汤包安做个你们这些，来个等这些钱可以的，咱们你们这些来的咱们，他我们没不呢，他要不就是吧？得把肉给扒个个，没什么给拎起来的跟着那几人了。
3: 가데데 Dem dinde sura, akan aje sa
0: chi. Ya.
3: Ta di...
0: Gubi le la tata me sara karere kao.
3: Di dinse, dingi shingi. Lejiba acha la chi. Menga lepsa. 맹간 더숨
0: 이게
3: 이제 어, 독선 마세고제 따티고 숙티고 여러 봐. 어, 나한테 대사 레집 가지고서도 걔한테는 네가 처음으로 했어도. 어. 근데 제가 먼저 배게야. 어, 민데 지금도. 다 된다제 망소 가고 싶을지 단년 증기 된다지 안 좀 빨래 제 즉소 윤두장 아니 지금도 봐 윤종 다 팬토고 두스 이제 단단한다 등급다도 위험 말아봐 어따 뒤때때나 잠도 통구도 응어리 통구도 점블링근 내주는 친구도 아니 시주는 하고 것도 다 시주든 좀 세부도 다 단도 지난주 잡아지도 과대부서 오고 것도스 어 과대부서 오고 것도 등 안 좋아 편도 시작도스 제 빼면서 왜 가는 것 같아 뒤 가르쳐는 이제 나란 좀 배우게 벤저 피게 내리 잡아 뒤 이제 링내 무슨 소리 나 있냐 학벌도 가르쳐나 미리카 벤주 린디차 대신 린디스도 와 어디 지하를 빽 누가 태어나래 빽 자신은 그런 데 동안 나중에 이 첫째 진짜 또 인도 안에 즉 빽나 따버서 좋아 어디 장난하게 땀 미세게 삼을 진짜 콘도 하고 저 미 삼을 했던 것도 왔어 삼을 돌이야 다티 공원에 숙청부터 것도 안에 괜찮아 샤니엔 그 주르베 단다 비우다 어 단도 게 싫어라 유럽에 단다 하고들을 쓰기 면허신이라서 겐 변조라 유럽남배 되네 겐 대왕라 유럽남배 땜진랬다 쉬부여다 나 잠나체 두두상 잠글라다 지나야 맞다 두두디 동지서 체리 관계 우진데 유 그나 코로나다 좀 두스다가서냐 예 랍데 변조 가능 즉 친도 스텝 가르카르도 따서치는 거 야롱아 동안은 강부터 쉬베 대관한테 경하시도 데미 소적 자담 바마 칸제 이주 졸라 칸제 제가 니체 나잘 틀려 괜찮다라스 그냥 배서 인체베 왔다냐 항상 레샤 안주 뒤도 단다 저저나니 여러 봐 괜찮아 괜양종라 되네 괜룬줄라 괜땜디라 괜차발라 다 콘주 쳇다 뒤 뜻 민데 제제 참자 그런 거 고생 졸로진데 순구도 그래도 견디길라 산이도 때 숨는데 요래 다 걔가 버르지 도마서 가르쳐 버렸어 제 숨자치기도 딘드래그 미토 나도 안에 뒤도 내 때문에 가셔 교조 디나노를 예측 간다스 다 뒤쳐 봤어 직디 딘드스기도 개개는 간다래도 그런 대가전력 내 대추 현재 건조 제 유전 봐야 휴제 당원에 안 줄 내가 당원에 대 적고도 왔어 주주 좀 재산 뒤도 가서는 농진 년진이 왔다 빼면서 들으셔 단위에 대다 빼셔서 농진이 좀직 쉬워 먼저 대도 전화주 대 우지 우신한다 완치한다 먼저 되게 천도를 직 침벌해 천도네 자야를 침벌해 자야나 주도 미장진한 침벌 땅 안주 젠드 쉬고 와래 밖에한테 고래나한테 대샤 디 레드 유지 비가 깨샤 깨침 쉽게 대샤 젠드 쉬도 디 알레틱 쉬었다 쉬었다 밖에한테 디 세게 메시 세균의 세그맨스 딸의 택트 수요다 저랑 가면 교사수는 아주 지책을 수도 네 세인데요 말이지 말하고 메시 딸 데리사에 쇼크베스 코쳐서 랭그 유사 장다 오주고 왔다 드네 제차 권다 쳇쳇쳇쳇 니에그 유사 딸 딘드레 니에그 유사 오늘 가난도 시름마 망조 출이야 침이나 뱀 메세베 군조 저기 잠세를 집에 치기도 네 방가시에 내던 돈이 방가시에 방가시에 그디 박엔지게 룽진한 게 선주 돈부 돈부제 시에도 뒤도 이라크에다 이라마지에 고를 레이단 급대지 저짠 시에도 디 간제 진대레스도 단 관다르시 선주 때대지 아니 브란조조 보면 배치 자자 급주 고군 오신게 저짠 시에도 브랑아 교단제 제자 Lungtin yang disini nanti, jadi garisur, biasa nanti jadi tang, ane jadi caca, oh, memang ke desa, tentu lepungan tentu, nuba cerma tu, cung cung marai sembang, sampai kau kudu.
4: Kena lagi semua nasi sini, pernah caca, tangan rancu,
3: 동진다 인지 저바 디 인베네 탱아이 망조기 카르스나 르니 초와라 소바치 피송 초보라 미르케블이네 저바 그 뒤에 인베이네 아니 카르스나 신도 망조가 가서 초보 리도라 초보 리도 인베디 찍 인베네 다들 대기 인가랑서 자면 정말하게 좀 빛나 디코 근데 그 초보를 했으나 빛나 인가랑서 표현을 인베디 니 초바 망고요 이 신고유 카시에는 사마초 다 딘데 윤디 빛나 카르스 사마초 같은 데는 이네
1: 热路从北走，我是，是吧？开些卡车从我们吉布来的，是吧？所以说，他，过，开车从我们吉布来的，过，出康山，再康山，然后呢，这个一二三，军事前，中央军营的，他们吉布那边，他说的，跟你们，努力的，是吧？努力的，哎，努力的，过去，全部，开的就是，几个，个，个，些些路的，这个车路是那个路的，俺们之前的这个，就是西南路去，马吉维克罗过去。 今年天南的票可卡了不热些呢，但是今年你节气生就好，热了，简单生就热，票可能够生就好。这咱们都马赛，古兰族人民币呢，你色心就会中毒，别那我那中国就会中毒，是吧？拉萨吧，看呀，容易有二八天热的，就这咱们都马赛，古兰族人民币呢，西加沙巴，我出去，西加沙巴，我出去。
3: 今年的四九三八运动，控制四九跟着对，控制推动四九西多钱呢？所以说，给那个的，所以说给那个的，那个其他的，他都是主要当前的，所以说用不少大的拉手啊，对不对？对。啊，那今年就过来，他的年底到了，俺做到今年年底他妈，等于对等的，俺估计今年俺个了嘛，是吧？吃不着也穷穷是吧？他一年一年年底的，一年的俺做，他的别的金山鸡了，越北那金山鸡那个别的咋看起来，现在看看了要嘛？俺做那边那的就一年。
1: 那么多人吃，让种就搞么让种，吃的吃的点给了的，大地那了别的不干个地那就在记得是吧？点对于他地那几个人，他点么的点给了，人家说平时炒熟点给了，你那一边的地那呢，西山忙不就忙着去，西山忙不就能按住落个结束了是吧？点对的，俺老爸都看着，这真就没点做，人家拉萨巴点做的，俺大家俺做的，点着别点着忙不行，能按住掌握的话，就别能按住龙井给那了吃下不赢呢，你也碰见生意上多点做一边的，对干就一边，他的几个就是没点个点做给我们一边的，没点就看着是呢，给不了几多要的是，对不对？俺那年纪呢大个了吧，光么别的，看着是呢，他还俺俺拉做吃不落去，又要吃下不赢呢。
3: 카르사 룸벌 카시에 지레일 통조함이나 지레이드 통조미지 지레미도 간게 따가 용치나 아니 학과도 카르스는 다 지기 시장 모두 시야들라서 야 이제 지기 선교를 당슬레스나 야 카시에 내가 신다 제가 중간 손으로다 도르디는 카르스는 지기 디 간게 그룹 유체니 따야 진지 시자 피치야 그래봐 학과도 티 카르스는 이니 인간한테 룸지 년지 차바라서 버텨서 카르치기 어렵으나 다다 차와다 라서 유체는 투도도
0: 就是讲俺做中药，你做些多大？当时就些多。俺老汉话都看的是呢，你就听着当学教不呀？许多地里的是吧？你个松教些啊？然后听着道理呢，你不在还讲个全部都要有个的。但俺做看的是呢，俺就学学么个些呢？看的是呢，感觉一个轻松的是吧？
2: 是了，俺做大大别称得做个，大家全部跟着这一面看呢，就忙做俺那些，那俺做别就没离开，忙俺那些那大，他跟着偏那边过多，过多的，是了，跟着。 那下面的，等这个片刻的同位置的，但俺做那个前个前个那些呢，大大爷那俺做，就是那江浙做的长吧，别恰恰，但俺做伊那只，多着给那么的钱呢，让俺做几没得几毛钱呢嘛，就弄起的，年轻个没得几毛钱，俺做着的长，还那怎么忙起哦，卡巴克八节巧的，两面那只，等上八节的做，养不。 等你弄这个，将这个先生给出借等着，别的得不，等你该上班就不等着，大家给那跟对了。

0: tepsi legen kejin sikdu zinne, dengzu ta legun le tunni jikyur ki temzin yakbu chiba ta. Buzara tunki nushu gisin ta pike donhwa, kongbe ki netan sabato pa, mangzu genin ta lesu donhwa, bangmi tenyu chokyur gyosu donhwa. Pike ta deja jikyur chakui chiba soki zunne legen le mikdi serde nyingdo tonne tunki le temzin yakbu chinne, buzeto we dan zogyun chiba yu, benjur ta jisu buzeto pi gune pike yunhwa ra gudi donwa ta. Longa zengi chakui juanga pe go yakbu zogyuru genin denbu chakyu hinsi juba shi. Gezi jikep khan shunkun jonuru dugu todam ulen dengzu le tunju ki juzhan shunpa ding shao zhong ki. Ngan zui lu dian yun ming ngang, Xi Jinping ki dengzu gongba lupchun tan la dara chayu ti chepsi ki legen kejin sikdu zintin. Ding ki ni ki taju rengxin ki tunyin la kuwa ding sab limba ta. Song yu ni tajikdu tuba chayu hin la yang tak bi si jun che zhe dawa zuba ta la lin dara hui lupchun lupsu tan song zhi che di bu che to hui dang zogyun le dintin. Shunkun ma za ta zhong yang ki le ki chen zhe sa du ta tun le chun jin ti xin de jia di gyur zhe ki legen ta gen zhi nga rwe le bar zhugyur ni zhi ta gen ni che di ge ke 톱친族尊坦,미리加达的旗,出土坦,加丁亚布西车就行西去吧是。中国民望女看兄弟听邓卫兄弟看给主人刘红华旗。俺最习近平给邓族广播陆尊坦,拉达的丁色七八坦,女子来团结七四人心坦,民望人心空头七八的七八。 当中央企,我在来团的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几对
1: 장기 최주로님께 지주 비지미마 소강심으로 중국으로 개된 섬전나와 비비 바르민 총통 명안라이타 제전나와시 리창기 주시 시진핑기 총통 구시업다 렌토 제면낭니 중국다 바르민 제와 공비 동교로 나르웨 차르구 딩섬낭규 중국 총리 바르마 초당 렌토 계급유비 조다기 특주기 니리라 지송슈토 수균자조타르비동화타 첩시티 변수이치 사텐도동화 뉴송마조타 팀진디자 미주링리소 캐쿵기냠리 딩섭도동화제제디 중국타 바르메 변수로 바르캠 조준라 군디 딩섭당니에 계급유비 팅럽젠기 조준라 샴디 응알리려고 슌디유 초니비 총마 튠주르 슝디 탐섭치바타 공비조신비 계급기 튜무기변라 송경신니에 대비 장샤 록튠기 콜라시비 주교마라 조교로 군디 동괴시 송유바시 미안라이 바르마 총리 중국지기 자둔라 지송쇼타 중국쇼타 빈조 뉴송타 미주링리 킥부기 냠리 탐섭치바타 총마 록레라 슝류겜니 바르마타 중국제와 추세 대비 토웨토 립교로 군디 동대유 바르마 총리 지듭 뉴디 송디 바마르 유비 중국 미나타 대전 남장제라 대자기 계련 체주 인시 송유바시 우정롱 제체낭 쇼유
0: 디글레코네비웨네츠 급주시비에게유미마투소 苏军提供他采取主干领别接种给所有接种了垂直接种的比喻国企垂直谈。我们接种给接种了垂直接种的比喻国企垂直。中国民马安康国企接种给所有接种的垂直接种的比喻国企垂直。香港密切新进国企黄港港国香港所有各国区谈。提醒这月努力新区了大共王下达达的级别垂直接种国企也是积极看给垂直接了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的垂直接种 年度年收增额率，中央给二级国企及四级甲方给年收入持续下降。 你都

0: 워코니 칸키랑데 로인 신카 노르 무이 드린 제도르 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리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드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촐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 소냐레 딘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 보티 렌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아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진이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다 답이동에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데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이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위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리야 달라모홀레옐레로리야 니테르볼라헤 담볼레보네야 코칸테소와메디얀푸다보니야 다칸테보티다 아 간송 다체야 아타타마 보슨보 양춘다 다니야 두슨보 보돔하 하르투다니야 아야티라 볼라마 아 간체 다체야 타테르그 보드르그 톤다보니야 아야소차보리바 두테르그 보케야 아케세나네나라 다카지보두야 고사드르보상오마히가나야 콜로크네보 몽기 타자사달라야 아둥할라보 토르 야만존보세야 콘단테르보 카토

다리 니타란 라헨 볼레네 야 샤르로코비 킨칸다니 야퉁노바리 에테테니 야 나샴데기투 두가다모 나포쿠비 에소르바단데 야 세슈밀라마데 드다소 고송대가

0: 바다리 양달하니 다샤올라야 네 다샤시토드 다리 양샤라니 샤샤달라야 네 샤샤서마 퍼그보리 야 야르토기에 퍼카보다야 네 마르미기에 퍼모고다 고가 아키시와 가라보다야 존나 테미 로디보다 알레 파투므레레레 다푸야 가티비 몰라 테레다죠 리 드바 샤바 친기다로야 코나나 베티라 쇼 마롤 라 렌처니 히히네 탈루 아체 승샴 둥모 서바티 게선 기긴도 쇼베게 나슈 드츠 창게 캄바 마스 모멘남 테 뚜모 탄 헌정몰 라 소바시 네 탈루 승샴 둥모 티 게샤손 베게 몰람 라 소바테 헤다 토 샤토소 칼라토 네 타불랭게 리마나 타풍데 탐보 잘라시 네 탈로네 네 니마소 예게 쇼라 뉴로 샤나르 제르보 서바 아 헌트베게 므르구테 아나 두켄 샤나르 요르게 포존 서바 고와푸게 사샤나 스송 샤파선 바 네르베 뒤라 파선 파마네 가타 되게 주는 또 하하기 같은 네 디유바다고 님마티 얘기 들어보 싶어서 처음에 신이 마바 야 다한들 교내게 사대나 혹시지 디비 구바만도 때네 달로슈게 요나라 유교종게 사샬라 뉴로샤나 보도 페바나 라예 페고세 라예 룬테 잡샤린 로와 파툰 로고세 파툰 드르자 종고 다 하나면나 피셰 내 룬데라 추바도서 더 논도 주조서 호지마티 사송스 파풀라 샤파삼바 니마예 보투 나나티 데두 뉴로샤나 저보조 제템세 주롤다 파베게네 유교종게
1: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0: 在当公家丁特纳措当你当旅行社出学浪当你这丁出了你这就太说地当浪端林青的你来大大辛苦出比来青的呢北京龙青年青来空康给龙青家地当浪端学比来青的人
1: 생겐지 공간상 체너비 가지기 대단한 적이 있는지 신조 가서죠. 나 팀디는 진짜 조심스럽게 담아야비. 드래글린 진노라 별아 조조 민지간 그 멤버 가디님이 지금 로드 테마 되지 걸 전드 들린 시비 잡아주죠 저저시요.
2: 멤버 키비 종도 깨라. 대당 거지야 달린시 다다 생이 봐나 칸게 롱팅지야 대당 란드 히비 린체나 Mienpa Kipa La, Kyanra Dalin Shibi, Misa Lin Chin Ri.

0: 我那些呢，嗯，的，你下几个王的些呢，嗯，小把的了，有如果小把也弄出来的多动搞出来的呢，出去，嗯，的专家们做的那些，第一是嘛，出去差不多差将明白，人家打破把刚设计，南军，南军的团队呢，小把打起是也弄出多动的团队呢，的那些差的做是哪种专家的，嗯，的那七八个那些红果做的那的，破瓦跟那了将军没上有如果，你说嘛，张嘛做人家都，嗯，的工具的有呢，也不个，小把对了多动对了，再出去，破瓦公设计。
1: で差不多差将明白，对呢，南军，萨马萨沃搞事了，别的人工萨马萨沃搞事了，对呢，萨马马水工了，嗯，出破把工设计，嗯，同了二哥，然后呢，出破把工作，然后呢，嗯，加，对呢，没有了通，对呢，萨马萨，对呢，做进进呢，萨马都学得不有吧的，你呢，对呢，但是他们从嘛下家就占那个二哥，对呢，是下家把钱没了，偏头有吧，对呢，人，老板都对呢，工没钱了。
0: 嗯，十多年人家做单子的，我们的真正的全部不蛮通的也对吧？嗯，我他真正了解人家，真正电脑呢，去哪里就去的也去的，真正家里，嗯，真正去俺家个来的，嗯，这是蛮通的也不有吧？东家电商咱们这蛮不有如果俺家俺家这些全部的，等说用是通的也不有吧？啊，真正了解人家。那是那是，真正给俺们这个做出来的蛮多单子，那个蛮不利息，看了蛮不就算了，压力给那我真正就二个给。
1: 在老百姓中，满足团结，这老百姓现在的都，我们前头了参加参与的，一些啥的，没说这年底里的，六十多的二哥，今年就等于搞了，不要说二哥，有呢，可是等于差不多，忙活点不赢了，那把也没，等于过了肯定算了。那说，他的等于说的登山村那等于就我打，人工的，等于是什么也是，三龙没得什么做单子，老百姓来干这个么的，就等于是的，小把的老穷娃的做，小把什么么子。
0: 人工的
1: 得热了嘛，那就是说，我们的是空的做单的，他心中满足，也能着来干着么，顺着就能，我们的是空的，就是的，就这啥，就这是的，年底的做单的去。对，什么项目都等着我们如果，等着就是的，嗯，也许人呢，学个什么的，你把的也过去啥个吧？嗯，如果得了差几本着就的，就单点吧。嗯，得你把的钱没让吧？
0: 嗯，他小把跟对家婆大伯子有如果，嗯，小在家婆那时候，听着人说的，小在的九段点吧，嗯，就打俺说三把四个月呢，三把点呢，麻辣说把家就没得，第一天的点呢就嗯，就做个枕头，等着通过用的枕头，公安的娘们都什么的，那么就得是有吧，他等着啥子的那个去摸的，因为这其实是呢，小在的麻醉不赢呢，嗯，这个这个都是白酒没。 这把个，这个有如果承诺难了，这个得把那扎着有打，什么拿走那啥啥把那狗得有如果，狗得一个的，小把个什么的麻醉才对呢。等你这个的白酒没，把那这个的三楼，等你这个的几个几个红，嗯，干么的才对呢？等你起码，嗯，这把个多钱，但能这钱在有如果不用说话的话呢，等你俺说南京那个，但这把多钱人，这把能多钱的做几没嘞？我得了说把那就给你看清楚了。等于说的，嗯，小把个什么的，眼睛没去啥个不当，啥都有，等你去，嗯，就当点吧。
1: 等着啥过去的，嗯，人家去摸人家。等你人工什么的，他嗯，两包大包装的，可惜这些大包子，可惜两包大包子有的，看到很多东西，那不送出不去。如果，嗯，今年嗯，下了雨吧，我来下了雨吧，等你这三马个下雨吧，等你做这白茶叶那这，嗯，我从这一趟做的吃吃中了吃，光皮吃完了，如果，那是他妈，嗯，不送出不去对吧？今年，你那个人不带大包烟呢，我来带点个，光皮吧那去，全部了，嗯，加光个来的是就把这是通，等啥的了，菜。 啥？等你，嗯，下人啥吧啥？起码得了。等你做这的白菜叶呢，但这叶呢，做叶呢，如果，等啥？等这边得牛牛几啥？等上做完的炖白叶呢，嗯，炖这做去。啊，等你公木什么的，公这张伯大不中的牛牛几啥？就是吧？牛牛几啥？牛牛得要哪啥过是哪啥啥？
0: 哦。
1: 这打那个准备呢，就是嗯，主把炖把鸡吧，古板的泡麻油吧。
0: 嗯，对，个牛牛就是二哥，但加拉嘛加了那些，对啊，你就得不个人，嗯，土巴做当着的，就打的，嗯，这人是什么，什么的，嗯，通过的种的，看到拉不个人，土巴个人，如果什么玩意吧，对，俺不说才对，对呢，但他嘛年人看到，多的那样，那可等于年多了嘛是，对呢，你看。 就是没啥劲，人家听不着么嘞？就这其实呢，年人看他就是啥，等于萝卜糕也没有年多的，等于学不透。等于买药我给你买不，就等于涨回去的，下家我抢着就是等于抢着去的。等于说的，公司的账簿单位是啥是啥，牛是啥，等于就是人家听不着的。等于，等于买这把给俺说个商量难了，这嗯，家的了的，多的了，你有个呢，多就得要不有什么啥个东西得交个去。
1: Demsta, Dolo Hime, Samsang, some of the Mokonrugo, Dona Pentoyo, Samsang, some of the Kona. This Dojo, Ningon Samani, Parola, this Dojina, Chirisena, Dodu, Doja Degatine, Jig Nemba Mambochi, Rayegaba, San, Nyon Rojuda, Amri, the Nicha Java Cham Rojada, the Song Hongo Zojita, Nasa Mambochi, Hongo Zojit, the Nong Rodid, Injimiji, Doja the Yabo in Samsang, some of the Kona, Samani Pala, this Doja, Injimiji Goshing. Demi tuh dia tadi malu ribut sama sama orang sama tu masa kolonial. Sabar tu paman tanjir tanjo tanjo tu cik lebaran rumah tu cik lekan rumah tanjir tu cendera orang tu dah tuan tu hujan langsung cik sama orang sahaja juga. Tesis juga mungkin jenteri. Ni ni sama bala tu cik sisa yurko sama sahaja cik sana tu cik. Cik syakam bosan tu cik kinto bosan tu cik. Tentu sahaja tu nyongs tu. Sabar tu dah kinto tu so pentol yurko zaman tu cik gomo nyeha kinto orang sana tu. Kasi tentu tu hujung tu. Tapi kinto kasi sana ngaju cahala sa. Sudah tu kinto ini naya. Masa jute, naga cemur. Jumsei cerisana, hingdo tu semua macam mampu duduk urugu. Tunggu ini tu, hajabu caju tu, aji negi mampu cium. Tunggu ini tu, cuyi nanda, hingdo ini nanda, ngaju cahala mungsi je. Sudah tu, hingdo tu semua nyong tu.
2: Sudah, hingdo salo kejap.
1: Masuk ni ya hingdo. Lepas tu hajabu tunggu, kenyang ayam tu aji. Tunggu ini bina, sudah cahala hingdo tu semua masuk ni ya hingdo.
2: Oh,
1: dah tunggu ni aja hingdo semua tu.
2: Nanti hingdo sama sahaja tu. Kalau sejak tu orang mampu sahaja tu, ini mungkin hingdo sepas kasih sahaja tu semua hidup kau.
1: Oh,
2: ini Hindu tiada sesuatu nanti na, saya cipta kejadian tu jenis tu.
1: Jadi,
2: ini lah Hindu aja.
1: Tapi, nihong cahaya tu jenis apa tu? Lepas tu, cik tada semua nanti ni, nama dia tu jenis mampu susah tu cik gua najis dah, tu jenis orang tu. Hindu lamsang kuki lah sebab Hindu tu jenis suci anu kau lamsang tu nama tu panthen tu jadi gua mana aja tu so panro. Daya boleh. Tapi, puan cuma nang lah sebab zongse susah tu sebab Hindu orang tu panthen gua. Tapi, ini yang sudah cahaya nihong susah jenis ni. Jinjus aku kena so tanda tu. Cha kamu kena so tanda. Tapi, kita jawab cahaya tu so mayung.
2: Sudah cahaya tidak hingga mencintai.
1: Tentu saja tu, tinggal senegan ni kena cik sama, niem tu sama lalu mampu yusar ngoko. Tinggal tu bukso orang tu tinus songyur. Tinggal kasih ekzon, tapi na saya guna nyai kia muncul tu. Saya guna nyai kia tu mampu cik niem tu sama lalu tinggal nahi mungkin semuruh tu. So, tak topan aja sarugo. Bukso orang tu tinus songyur tu, mana jumsen ciri semuruh songrugo. Tapi na yang ngus lenjau gyer tu, bukso orang tu jugi nala. Tinus songyur sana, muncul coba tena bongje nala, digong guna cai lapar jas. Muncul coba tu so, cik tu coba zogo kian, kalle digong Zo semua ini kan kongres. Yang na surjie nombeng surjie dalapa topeng kongres jual na macam orang yang re. Lepas di cek jima dila topeng kongres jual. Kongdo yang na cunjau dina kongdo yang na macam res. Tentu biasa na cunjau dina mereka gigi cai gong ada nyai kah nyam tu sandu macam ini na cunjau macam. Jom sejar cunjau dina kongdo yang roko topeng kongres jual na macam orang tu. Di cek dina jima jual lembujang. Ngek langsung cai gong ada nyai kah macam tu. Oh tadi macam nyam tu sejak tolong jual semua kejar lagi jual lembujang. Kau cek jima tu kau mana? Tentu biasa tu. Jadi ni cunjau dina kongdo bagi na mana ba. Ni ni kasih tengah kongdo ni ya kalai kalai cak tentu labi ni na tni tolong jual matu ba. Sumpah, cecair gua tak kasi tenun nyuhi mungkin tu sah dulu deh. Tapi orang mungkin tu langsung langsung hak komar gua. Kau pernah tujuh ribu kan sah deh tu. Jijin lah nyuhi bah. Tenun jin lah. Kau ne tu jadi kali kali sah dulu macam langsung sah langsung. Nama kasi ayor deh. Muncis sah deh. Langsung langsung nama gua.
2: Aree.
1: Oh tenun jin tu. Tapi sah deh. Tenso macam apa sah deh so yang. Tapi jin sah sah saja. Ni ni kau mende bah ini jauh me bah. Sumpah, zubo janda top deh komar sila nyuhi macam songyor gua. Zubo janda dah jij tenun jin bah. Tene kali kali macam apa deh, coba zat ini, kali kali cak labi ini, coba lanjut coba. Tene itu, zat yang coba macam itu, jadi komisi yang memang, tene juga lanjut.
2: Nasulas. Tapi saya guna dah nyai siam itu saya, tadu tene ini kene kene.
1: Saya guna nyai siam itu, saya macam apa ram siam itu, siamu yang kar malang apa dah, cemas siadang, khusus siapa dah, jangan mana, jangan coba macam itu, tadi nama boleh yori. Cemas siadang, khusus siapa dah, jadi cemas tiap hari siapa yori ko, siapa, tadi, tene siapa dah siapa macam apa semuanya. 다든지 人 망보 송여래. 그래서 또 치와데 줌생자데 대인사고 뭐 먼저 봐. 군이 뭐데 먼저 오르고 냠도 삼만 해 봐. 뭐 다든지 내 송여도. 다들 또 치와 벽소하고 막 죽이데 아주 벽 유두단 참바. 브레이다 참바 송여르고. 근데 이제 미래 옛다 그래서 충전되는 검대 봐 임바. 사소 유여 봐. 근데 이제 양점해 봐.
2: 그래서
1: 어떤 데지 고할인. 라바도 지 돌은 전주를 저도 직랑 손슬레도 포아제 되네 고나 쪽 되네 지 신로지 소는 가요바 된다 인사 말이.
2: 갈래
1: 볼 만도 차야 그냥 가요. 대한 다다 공을 주변에 이르지 만주 받은 처바 저 저보다 야는 지 같이 중초된 검시 유나 좀해 봐. 된다 지 고할인 거기서. 대마도 지금 만주 봐. 다 참아 줘요 말해서 된다 수익이 받는 아니 막음 되매 수배 도든 저스니 전. 그리고 배차에는 난 센 사마사지 검시 요마데 낸 센 작제 수익이는 마곰 뒤뒤면 박세르고다 마곰 뒤면 수베 독든 저절랜데 데네 배차에는 다다 꼬미히스 된 손으로 요 된소 양한 좀 맞춰보 돈나 이야기요래 수수수볼 맞춰보죠 된데 인세도 되네 나사 마보지 나오라 나바도 주는 손 마야바게 된산 세사바 마보지 맞춰 벽소 알아봤는 마사바게 세사바 마보지 된산 레옹교라 대소 아주 패너도 하마고
2: 어리
1: 드느리사드니 어 드네 만초 조볼 만초 자드니 도나기 저도나기 빼잖아 동무스 때문에 요마데 아주 사마 수수 조볼 만초 받아 야는 남들다 같이 만초 받고 도드니 요러고 지지신 꼬미스 해서 망치사 만초 받고 도래도 아주 재미는 같이 지금 메도라 소바 되는 지행라 소바 되서 지 카나라 소바 점아 포바 되는 제제 되는 합지자 조금만 비바 비바 다지라 소바 되는 조지도 코 많죠 다 정고 어 다 대단 대라 소바 같이 빠빠 많죠 빠라 소바 다 같이 지 나다 카라 소바 점아 좋은데 많죠 빠라 소바 다 되는 주는 간다 나서 같이 누가 되는 나오고 되는 데 된소 잡잡소 라바다 사마사바 그래서 페노도 하고서 다 닝바도 아주 페노 하고라지다 머람네 머람 주디도 가르크 페 가르크 소마 하고노라 사마 사바데서 페누 히지데 내가 좀 모레
2: 나서 꿈이 시저지디 소마 먼저 버리
1: 먼저 버리 먼저 박 대 잡지는 먼저 박 독 나서 돌 자도 줄바 무단 솜제 요르고 진이 자도 즈네 무스 독저 즈네 제야바 데네 자도 줄바 즈도 줄도 즈제데 카시 나 사마 먼저 버든 칼 수여도 노을 먼저 버니 오 먼저 고는 돌은 저 솜바 데네 응도 서제데 데네 카시 동 오마 인데바 데라야 저버도도 무저버도즈 니여레 가지 저도도 배자는 가서 졸라서 봐. 되네 돔라서 봐. 되네 속차다 도유도 뭐 여러고 계속 더 봐 봐. 되네 무저도 서질 때 봉안 나고라서 봐. 무출라서 봐. 다든지 잘라 당번에 고장 이 도유도 봐. 여러고 어디서 배는 하고 저 어디서 하고 지라. 되네 잼제다. 맞춰부터 냠도 사지면 받아서 맞아야 되고 Tēn kāsē tēsō sui yānā yāng tēsō lāngsōng lāngsōng ngōnggō zō jitā jīg tār kāntā tū khiyatā māyā chōngrā tāngā tāpshī zō gu jirō gu tēn rī nā jirīng
2: Tē gēng kā kāpā kā sāma bō tāngjī lā sē kōng pā nā shē chō kā kō lā jā lō sōng rā kē jē jō kā kē
1: Nā sō lā sō sē kōng lē kē lū tāng sō chō xīn mē lā lō jō nē jī chā sō nyō sōng yō rō gu jū nā sē kōng lē kē lū tāng sō chō xīn zō dī sē kōng kā pēnā dī yā bō xī bō gō nā yā bō zū bī nā lū tāng sō chō sā lā tā sā mā dī mē tā mē wā rō gu lū tāng sō chō wā mā sē dē nē chō wā dī pū cē dēng bā dēng sā kē jā rā chō wā dī pū cē dēng bā xā jī yī nē xā dī sō tā ngō mā rā jī zō gu mā lē zū mā mā yī bā dēng rī jī wā rō gu lū tāng sō chō xīn mē lā lō jō nē jī chā sō nyō zō dī yā mā sā mā dī sā nyō chā wā 멤버들 야나 하자바 사디콘 데네 로바즈데 다다르게 야도는지 사마니바다 야나 만초발라서 버튼들은 메나 로조 네지 네자문자 짱으로고 대상 배차이염 담아기는 문에 담지 수네 인조로고 안에 담지 중네 존데 몬치사 카네마 에데 사마데 사니콘은 나온드린도라 마교바게 네지 데네 코네 건지 사 마교바 존데 네렌 문자데 자샤 파지 급지사지 데 사마기 주네 마교바는 지온드라 데이저데 데네 메나 로조 네지 네지바 마진 차르도 쏘 언좀 받은 그게 다 맞춰 버든 저에는 차든 차도 수원 초원이 되는 용으로고 그때 말이나야 같이 잠부 건 같이 마교 받지 마교 받은 낸다 아무나 진 되는 용으로 되네 사막의 펜을 씹어 라바다리 공을 씹어나 이 사막 사바대서 펜 땅 뇌도 씹어 건 바람 만나와 줘지 내가 지금 뭐라 그 스테이스도 되네 사막의 색 바람에서 야보지 희지대 다 먹고 휴지인스
2: 나서 또 그건 창라 라서 받더니 밤에도 통도 있나 주벌 내봐야지 이렇게
1: 리리리리 다 차나데 세겐든 통 히바다 드네 제빈데 베사 타노 네창라 소반 통히 롱 나살 벤제데 주보조보도 벤지 요르고 다 옛나 몽치자게 데 쳬메반 통 드네리세데 드네 주보로 네치 모렌르가 만조 데벅소 아르바나네 나지 라로 담보데 니바도 숨바즈 요르고 라로 담보 밤엔네나 남종에 저 대와인에 저니 뭐 란제니 바다 카나마도 수름지 라로 담마 세미 로다니 강에메시 멤버 내선 조스다 간데 드네 제네 주보도 촐라 동제 디노네 하바든 침바드 소근 다 졸아동 요르고 데네 레간 투현 로지 침상 도기인 로지 주소를 페마 도지 다 드르르 로 데인세드 데네 차라드 쳔진보다 야 휴존나 봉제 데마르나 쳔진보 데네 양지 룰레 펜바다 데네 내가 위는 데네 고 디스 돈 여보 요르고 메일 카제 메단 잡아지 바데 존데 다 메인 삼산 로지 펜베 내가 될라 다 차라르 디스 돈 돈나 주보 소지라서 디스 펜도 여보라 데네 자자 급주 사제 다 지당 펜 마토 바다 아 드소 촐라 돈지다 주보 촐라 돈지다 다 드르진 로라 데인세디 바랑 히버고네 드소 소지 내가 참으랭스
2: 나서스 생에나 봐 Namazi kundu seba dina byo rancho jo minzi kanka mienpa maramba yunpa kade nyama la byo zi soa ribi yoni tingbi sikung tingso jo go la janda tanglin shibi drapa diri. Tingdi detan lan doi shibi nintina drari shibi nung doi chatsa yoza.

조남초 뇌라 히미제 두포미 제따라 예완제 바다 히미제 두포나 뉴쇼케다 시급이 고르신쇼 중국나 히미제 제가 팀부 히인비 힘바망초지 준텐쟁아 조추 무수민지 히민당 진지 망자유 디시라 퇴시당 조이추더 히미고슈 제단된바 마중와다 난큐효와 야나 마게지아 생칸진비 히메시딘 린제 두푸니 소효위 조된빈츠 마보텐지 히메시딘 린제 두포바 히바나 뒤토나 히메시딘 린보케 미르본츠기 완제 말아즈바라 뇌체 자단 점바 보발라시라 네다 므다스 조르 뉴히포비 네비 티브라 나람바 네다 튀바다 디기스 바젠디니다 디기 친중란 예지야 당고 원치 네취여 대야고 디위 계기토니히나 예자마중으라 미리보 히메마본즈니 네다 자당람바 튀발제디 조르 현상간디디 당보 운징의 시가 고저자보여바 니바 죄반나와당 슈메람바

0: 진짜초두즈자리팅세이조라라
1: 세이조라라
0: 용조비당주조카르당님비로통용지조자소
1: 창양다뷰세이조라이切了，抓半米银板盆。

0: 야 조고 다음에 게임 하러 온다 살로 조스리 소리 다 들으면 그 태당 보통 레달 사마히 뭐지 산조레
1: 레레레 다고 드리 나 진다야 뭐고 사마히 뭐마 산조 근데디 키사 안 먹어 버지 산조 버지
0: 레 버지 사체
1: 버지 전에 야야야 야 보모
2: 어우
1: 알아래 제도 거기도
2: 요요 아고 아고 저기 돼아
1: 야야야
2: 야 아고 제도
1: 야야 야 그치 니고야 들었지
0: 야 저기
3: 저기 저기
1: 세향 음악계
2: 요요 세향
1: 소지께 저
2: 요
1: 주마제지
2: 주마지
1: 때 모로지 세계 야 그치 니 뛰도
0: 보면 때 루샤자 빠지
2: 요요
3: 대로면 라피도 소향이 쪼개서 제
1: 오늘도 힘벌었고 조고 가자 대체
2: 요
1: 다 제대로 좀 도망치네 다 자 조기야 제단계
2: 요요 기계 제단계
1: 대 라사브라 단계 야 대대지 야 또 보면 또 좋을 거고
2: 요요 나게 아고 저기 서로즈가
0: 저기 뭐 서로즈
2: 대체 뭐 보는지 저기 사 와줄래 출라이드 말래
1: 쇼마 쇼마 조제 할파 뭐히 정나 싫어 Matengro Tasa Yari, Jerenius drink the churchyard.
0: Cotremazome, Pomozo de Lotomago. A Kimoso credit is a mob in your son, Tulma.
3: Tola, Tola is a
1: Tola the church, that thing was a low true, jilting Tomon Donald Tree. Tilling of Chica Chisigro.
0: Ringomare chose you, regering a catamaroni in Boritre, low true jilted on Boricoya. Rated this summer and sat to Zuchelsa. This and our limited summer tolerated to Tola in your Carutulamale.
3: 제제제 다 꼭 조지 드려야 하고 사서 좀 보더랜드라 또 출라야지

지지 시래 그 구문 지엔 되바다 제딘라 시도 샹드나 베덥 달루 샤제 만지바노로 베덥 지체라 시래 그 둔즈지라 루드이제 닝게 요 저르시

0: Senki nama tsu kong kamsa, nga lichi tsu chong pa hira nam jaye. Ta ta linje ne senko tsukpan dana, pyo jo long chai nyente le kong kamki long chai ta pyo jo bimzu kong kinyam nya sipi, chang bu yang hibi lungro lichi ri. Lichi koma ni nama tsu, naa kyu rumba chere rando chungwa la pa pyo lungro, muro shana pyo zong ki lichi tukpat zin pari. Tarengi lichi ni nama tsu, muro shana pyo zong ki lichi dimbat zin juri.
1: Kang あ、ぽやこちにせや。つたなちだぼ。あ、ぽやのよりや。とぞしょがしぼ。あ、ぽやねびだや。ぞまさてぼ。あ、ぽやちゅにだや。あ、どんじねじぼ。あ、ぽやせぎだや。ぞちょんどやしぼ。あ、ぽやたばだや。 저소보라민데 아포예 고데다야 도마쇼넬라보 아포니다 조고다야 조고루루디보 아포예 히비나야 니탈로 장기보 아포예 리마네야 방가그 고슈보 아포예 파시키야 샤타무토비보 아포예 코티에테야 까나동 히티보 아포예 드다야 탈로레기보 아포코다리마메야 탐문도콜라보 아포예 야르고세야 로뉴로샤나보 아포야코부존테야 투네비투라보 아포야파다세야 아프샤르힙시보 아포야코타바테야 아장크조 아포예 피티티야 다용기르네보 아포예 콘테네쇼야 다야기르네보 아포예 드밀라야 나포구일라보 아포야코토듀시야 니타타코소보 아포예 류라케야 아니노보송라보 아포예

근데 뭐게 팔막난 전설적인 것도 때문 받다 뭐 뒤에 막 이제 사탕도 먹이 이들 내 근데 뭐게 리가 때문에 투철라면 받든 받다 그 구가치 갖다 가리 마털갈던 게 쭉다 유바 팅카남라 나다 생각 뭐 유타 진다 다들치네 탈라메 삼비 것도 전방게 팝도 뒤에 근데 디유바 다오 다니 마티 얘기 텔라스 보속 타타서 유타 세르 아다 군도타네 퍼칭기 리막 뭐 유바 협니 그트네 잘보스 바 니마센게 언더 테츠슈기 잘캡션 슝솜라서 비 리마만 탄 조협서 비 므르다데 통 유바 달라 네노 미바 탄네 달라 실로 미바 다하타우랭게 사샤 조협서 비 다즈 동베기 둘라 코디 모장라서 바 차체리 마탄 좀 나라라 파톱 데텔라 코디다 다 하세트네 톰스에트 디다 응트 톰 응트 따데 톰 따데 시데 톰 시데 튼데 톰 튼데 따라 그슈든 토타 장고 샤르 마츠 아르노카 토카 함르 마츠 서지츠 헬루코르 마츠 남게 자다시 나데기 기투라 탑챠트치기 이즈리 다샤트치기 용즈리 다카탈루 숭샴 두마조 다모로치기 니심조 다 톨로피가 산디 샤셰다자 겐조조 다마 용조자 나모조 다 콩기 포모 범메조 다 이르라 투비치 포모 이르조 다 순데 포모 니치 따자피엠 범메조 다 이르라 카타추비기 타불랭게 마스 모멘난 텔리라 타잡칸 구신데 옌디다 구야파 향트양리다 양송좀베 구야코다 타르구파 구나구 구호송송르게 옌로유 바시 구소살레 신라시다 노르젤르리티다 타버스멘데 브루추세 나타라메사비 파나나긴두디라토 쇼케마자루스샹 두모티게 이슬유나 라찬데시 용유나 라찬데 드르츠샹라 몰람데블로탄네 포니 히싱도베게 찐코테라 탈로르 뉴로요라 송베게 투라 뉴로샤나 자르보 아테다세비 자르보옌 바토코사 비절보인 바톱로만지 비절보인 바케메기 포탐문다 도흐멀르 여기 사샬라 호코드니 마샨다 다블 유바쇼니롱 여기 사샬라 호니롱 샤나부존서 바절보 샤나절보서 바투센다칼라 토비 푸르구타 알란 두고 샤나 두기 절보서 바톱서 토비 푸르구 알란 두고 두록타 한테탈라 소바타 헤드 예샴도 콜로콘다 다베 차치링 언톤 소쇼서 비다타 톰바톤얀 테투디 짤루 아시 승샴도 모조지 타베 차테시기 예조디 다차테시기 용조디 다 예라 예요 메라 용야 용로 멜레 잡라 시그 멜렌둘라 판디 멜레 고둥다 모티라 톤다 다베르치네 파투린 카르폰데 라소 바타마 타마타치리 콘톤 톰네 디오디 다르비르 코슈비 탈루스 냠 두모도 테타냐 레라 춘냐 춘다 토 소모라 푸다 타르칸다 비샬로 타만다 베톤 바샤샹샹다 베케 존네 손다 디 마주 유바 투긴 유키 타타 탈루아시 두모티 길린 카르파투 폰넌 남게 므레큰 두 샤퍼르 칸레 유발라 네 손데 디 몰람 데블로 뉴로 찬나 제르보 알란두 네 미틱 시베게 사샬라 고 투 부히기 존세 바탄잠베르나 차체바테 차노 뉴로 샤나부존세바 오브 그바풀라 안바그네 테킬로가 사예샤바테네 런디르라 롬바르쇼세베 샤슈삼바 몰람데 베길런데 탈루치 승샴 둥모 아치 그승 둥줄기 탈라탄 탈로 승샴 둥모 티기 히노긴 그르마네 다오

呀，那老乡老呀看不到你，呀，大了你别大乡我啦呀，那大乡些多都在那里，呀，小了你别小乡大了呀，那小乡什么不给我的，呀，也绿土给不给我的呀。내 마루 미기에 불 먹어다 코가 아키시와 가라보다야 소나 테미에 로디오다 알레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싱카노 무이 드린체도레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디 고쇼 아 니 고마티 고데 쳔이나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하파르타 룰라 잘라 라르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고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친 카바송야레 징가 망히 초드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치닝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0: 초반함바 다다 체제 신지빌린 친다나 보정 롱춘 인트리 콩 칸게 롱춘자 태동 레자 렌치 로야지 신칸 렌치자 나스 렌치 롱춘 카바 송양 시바디리 안나 렌치 송송 신게 렌치이 초반함바 다샤 라신조 로산 녀마 예동위 르지데라 제니도
1: 아이

0: 아빠, 아빠, 아빠, 제가 따사 요래, 아빠, 제게 내가 따사, 아빠.
1: 쥐가 아빠 만배, 나 쥐 아빠 맴, 쥐 아빠 로 소쟁해라, 자지 멍추가 반대시 차례지.
0: 맞아, 제게 아빠 그 말이야, 나 배대. 레제드군의 첩봉기 체리야 나 다 봐서 개체리야 쟁이 방금 말이야 아빠
1: 봐 니 봐 취하고 취된다 따따 나 샘볼래 히나 가다
0: 아빠 내 노디 니 쟤도 쟤때나 쉐그다메 아빠 쟤가 쟤도 쟤로 요새도 먹게
1: 가시 쟤 니 뿡어 마이마 니 미쥬 티지 멀흥네 쟤 세나 쥬 제대 취 아파 니 종초 니 동자인
0: 아빠 같이 지진가 마세나 냥에네 메사바 계실래 대미래 같이 좀래 아빠 아빠 내가 제일 너미래 같이 좀래 아빠

0: 나선
1: 세그가 치랑송 펜저니 벨라라 다도야버지
0: 나선 샌디농에 취지지는자 둘레 말이 세시마 칠류레네 취콩순시야 다일류레네 최롱아 지네 뱀보지
1: 세그가 취지는자 교사가 말이 벨라리 공기 취라 지네 자매요
0: 나선 최종이 지지 최로 샌디모소 취침에 여보시고
1: 니 침은 근초기 시원해 최랑 샌참어게 취변라라 다도 여보지 공기 검바 맨다 편요리 넌 저정라 저저거리야 아롱아 마토니에 말해 공기 얼어서 배는 대체돼 진토 쟁겨내랴
0: 나수 나매 말이 최소 제리야 최사리 나수
2: 请侬没事，你那现在进。你别老去搞这些子的。别老去搞这些哦。是。阿爸，给钱了。陈佩兄，带领那种，就让干部队弄酒店住呢。让给军人了，越好去。第八个人，第八总司司机。 Tene, jeshe nga tacho.
3: Afe, tutama ge, nga lo chi sa chi ke, ndemba shi nga rong ke di pa kho cho.
2: Genji an la, la chin namba. Nga dendri san chu pi di ginda, teri na zong, chi cho sa la gale yin. Ko la misa jeshe ma ge, le ka dupo chi yo na, ko la le chu na cho. Ko la nying chen me pa, ndemba shi chu na, 吕三黑的马叫呢，谢了用不着。

다다 치지 신지 밀린친 되는 강길룬친 지 추두 시즈린친 세초라 시바티시 난추린친데 닌데 슈비추츠 듄바니 지바바 동구여바다 닌데 군주추츠 듄단 시가니 지에단 시가라 시아동 지주여비 심바문린친니 뒤토동안 추린친 신저 가스셔 야주부 남바초 샬로멘티 준시 지바 노브상조 지동위 난키 라무 시빌루긴데 토르르니조

다다 체지 센시밀린 첸데는 베주무만 군체롱 체리콩 칸케롱 체지 슈드 제젤린 첸 세주라시 반드시 잔데 샹용니 센바부 린지라 니데 디토 난츠린 첸 신주 마지비 팅고 시주단 체지 신주 린지라 니데 류디 신시용이 제시민

0: Singa namba zuwa gong kan zong. Dada che chi sing yinba na, kanki long ting cha dietong lam ten xiba le cheng ri. Derin ka dietong lam ten xiba le cheng nong ta, dietong kuwa rja, jin xie tian xie kao ka xie xie ta di che ye. Nga na le ching zuo chun xie ke tian zi xiu jun ye.
1: Cae so la jie zhe xie jun na, me cae nian po luan par xie bi, gen lin yi la. Dia tang na, cae so ge rin tang, nguan ju xie bi nga zan yi.
0: 창미 토곤라 요네 좀 망고에 메달라 어 닝어 가와톤 조바 타나 어 총아오 초바 라스베 농촌 양이야라 토곤다 요마타 요왕어네 루스와오 몽보예 땡어도 요왕어바이 네커 정도 어 닝어 가웨 니댄셀네 제대로 토미 왠죠 요왕 어천 야지 니다 용자란 장스바 마지 토곤라 체도버 도연 원종 제로와예 자르나 총을레 메스톤네 이동 바리야나 라도 중시 된다 추진 민바동 린저고 나서도 제용 던로터나 요어 망어나 종해 대다라체나 다제 모을로 컴데 토군과 용원녀의 코요 동녀도 제발이
2: 버당 실루소리 용루다 송던 제위 니르 규탑당
3: 종처 칸다 디송 희지니 디탈랑 된노니 링머로여
2: 생긴나바 다다체제 생기바나 함께 롱팅제 대탕 랑던 희비 레진데레
3: 제남비 대탕 랑던 희비 함께 롱팅 신조로 가스효
2: 나츠 제제 루세닌제 대탕라 생커시진여
3: 제지 나츠린 친라 도나 시조 마지바노로
0: 나더나 니시 롱인제 토공가 내롱아 진샤 옌베 토공라 레마타 나르론네 콘사라 조바톤 루살 트로보 지마라 토공 라 용웨 토모 년 상네 예 바라 응게제자 치 제창 동 자오 지치데 제용 더 동구 나야 남지 용년주 구바데 토공 거 로아 치로나 토공 더 요마터 루중 자보 제베 나야 나라 냥화 얀라 지바노 똥아라 쳬와 동 론세 지비 누바미베 고조 파마오 용나 따종베 천전 지구 응게제 자보 동 똥아라 쳬나 녀시 토공 거 냉장에 얀라 Ralandrowe, Zangal Techudu, Yella Tombran Zangubayena. Ralandrodi, Jupon Romarala, Toyum Marang. Nyere, Totangubati, Miss Sinjali, Gamarang. Singanamba, Shangla Lijikesinji, Matanangazolin Sinsiru.